0: It looks like South Korea's fate in the FIFA World Cup tournament in limbo after losing to South Africa, missing out on the top two spots in the group to advance to the knockout stages. Disappointment on the streets of Seoul this morning, with thousands gathered at Gwangwamun Square to support the national team. One goal was all it took for South Africa to head to the next round, joining Group A leader Mexico. But all hope isn't lost just yet. The Taeguk Warriors are banking on becoming one of the best third-placed teams for a spot in the last 32.
1: 오늘 결과에 믿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신나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곧 또 출근을 저는 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기분이 이래가지고 출근을 해서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막 다 끝난 건 아니니까.
2: 오늘 경기 비록 졌지만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에서 정말 아쉬운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아쉬움이 큰 만큼 선수들도 정말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오늘 경기를 좀 더 복귀하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12강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행운이 저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0: And that wraps up this Thursday's edition of East Asia Tonight. Don't forget your headlines anytime at cna.asia. Now for our Singapore audience, do stay on for highlights from the FIFA World Cup. Thanks for watching.